0: ነው ቦ በላይ ሐምባይ አቆስኝ
1: በላይ ነው ሐምባይ
0: አው አው ሲነ ፖል ወርሲን ሶማዞኒ ሰምታሮ ጆቶ ነው ነው ፈሊ አታለ የምንይ ተዋት ነው ሞል ወርሳውን ተዋት ነው ሞራጂ ይሉ ነው ቶ ቦንጎ አግኒ ዋዲ አግኒ ግዲ ሞሃይ ዋቲ አው
1: አበ
0: ትክና ትክ የበፋር ተሞኒ ዘፋ
1: አው አው አው
0: ዋቲ ቶ ዋው ነው
1: ዋውኑ ዋናኒ ቡናንጉኑ እ አው
0: ወከሴ ፎቶ ማይ ፖልቶ ዞቶ ጉቲሶቶ ማኔሮ ኩንዶ ካኔሮ ካኔሮ ናም አው ወቢቲሙቶ ዋቲብሲሙቶ ታንፈ የሂንቶ የማህ ታን ክሬየ ሰም ፈንዲየ ማይ ቦን ሰም ማይ ቦናቦ ቦሪሜ ያን ታንጎ ኮብ
1: አብኑ አብኑ
0: ወቶ ኖክሚየ አይቦታ አብቲሙቶ ካሙንግሮቦ ካዲና ነው ካዲያን ከበሰን ኦዋት ቢጂመርሰን ታሙኖ ሳቦይማንታ ካዲያ
1: አው አው አው ካዲያን ከዋቲሮጎ ጻይማኖ አው
0: ያ ከረን ኡትኒዋሮ ኮዲቹ ቢጎኖ ዋን ቶሃን ቦክራን ካይ
1: ኦ
0: ሶሞዮ አሮ ማንከገ አርቦ ኢማጂንቺ ክላይ ራኒን ነይ ካይ ካምከ ናርገይማኖ ሙን አቦ ካምከ ዳቲኖ ማንከ ማትሮን ᱟᱵᱚ ᱯᱷᱟᱱᱤᱱᱟ ᱠᱟᱵᱟ ᱟᱵᱚ ᱥᱚᱢᱚᱱ ᱵᱤᱫᱟ ᱟᱵᱚ ᱛᱟ ᱵᱟᱞᱚᱜᱩ ᱮᱵᱚᱜ ᱠᱟᱢᱜᱮ ᱠᱚ ᱯᱷᱟᱱᱤᱭᱟ ᱠᱚ ᱟᱵᱚ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ᱜᱮ ᱠᱟᱢ
1: 아버님.
0: 이게 또 옛날에 또 말이 먹거든 어떤 건가 아무도 병원 어떤 거 아무도 사이만만 엄마가 이미 가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커도 아무 사이만 뭐 아무가 까면 개봐 어서 뭐 이제 그 만취 여성제 그들만 돈이 날 돈이 좀 많이 많이 그러니 당고 봐 아버 수마이 수마이 뭐 사이만 다
1: 사이만어 사이만 벨레노
0: 저도 그런 저도 간단하게 같이 나라게 해서 좀 정말 뭐 또 어서 뭐 이어 아버로 오늘 사모이 날 사고 입만 와 뭐 그런 많이 이제
1: 아우
0: 아 미시 거 설레야죠 그러니 거 못할까
1: 아우 벨레 벨레 캐나 한바이 벨레 너 한바이 그런 많이 바게 아우 랑삭 니 다크 부크 자몽 카티몽니 비싱 만터게 자라고 짜나니 바그이 미크퉁 타이크퉁 아 무이한 자트레봇 마니록노 자트레봇 폰디클라이 카티구이 디샤이나르구 울로 만터게 비알니 자라오케 아 카티작 록노 디클라이 자오 미크퉁 타이크퉁 아 무이한 데쿠부니 자몽 록노 바이게 카티구이 나르 아부승 라이타로 보사위 만나니라고 드럼디 증 미크등 응약해봐 자몽니 비신고 타보르죽 타보르죽노 타보르죽부터이노 부쿠르 쿠기 벨레벨레플라이 헬레브이 샤통고 까함클라이 프라니 디샤이토니오 올로 아보노 뜨이 쩌무이 무이 성기 짜오 아브노 까리부 타보르죽 그라노 수기 궁그라 그 삽클라이 아완 클라이부 짜오 아타니 아완 루티 클라이머니 하이 수구이 에바 그라인더럭 바이 궁그라 클라이 그삽 클라이 그티 카함 에바 지니 키시샤르구이 사고 하이케보 클라이 성구이 자우이 마노 아완 벨랩 아완 보라 응예케바 아완 다사 로고 암티케 증 카티우이 토니마니 타 보르숙 록노보 자위 마노